장군자 이보이 좋소 목구멜이의 모로 돈까지 뛰게 눈까지 보고 있대로 깔로 이보이 좋소 목구멜이의 모로 돈까지 뛰게 눈까지 보고 있대로

공간 높으면 먹어요. 주기 부르르린 나 공간 높으면 먹어요. 담임인 리피유니 바바니 까니 동네 꿈에 먹어요. 담임인 리피유니 바바니 까니 동네 꿈에 먹어요. 마모니노 오코나디 디마요 웰라 웰레 먹어요. 마모니노 오코나디 디마요 웰라 웰레 먹어요. 마루토 미안나 침무 고로 모코 무에나 마루토 미안나 침무 고로 모코 무에나